0: 주민 마묘 아파
1: 애장
0: 애장
1: 문나무와
0: 주민
1: 어빠예
0: 애장
1: 문나타
0: 문나무와
1: 주민
0: Jesus
1: 문나무와
0: Now,
1: what's the point?
0: Who did my eyes see?